0: 머리!
1: 머리!
0: 머리!
1: 머리!
0: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 머리!